루송사라 아롱 아룬로타논 루송사 미농 봉사 에이야 봉사 무용 망림부 리 아롱 아룬로 홈리 타타논 시라 홈리 람논 시 오라 플루 아 송루 송사 아 롱로 홈리 담정 시루 홈 아루 송사 미 농유 아호이디 농농 낭주 아

0: 지니네. 뭐 글쓰다네 깽 리반도 부데네 탄보 바텍보.
1: 라포 선세 나글
0: 라포
1: 캠폰라.
0: 선세 클람반.
1: 라게 게메 피갈람로 니빈두. 니빈두 아포르 케 잉홍 헤데라 포세. 일리톰 페나글람 테칭 키제 탄탕 라펜타 치 탄낭 지랑 타도 울라. 아텔라 아나닌 까낭리 람 까낭 치 파잔 봄 라펜 낭 선세 봄 라라툼 판타 페클랑 봄 시방 봄로. 라시 닐리툼 아힌 올인더리 듀디푸 아힌 반시타 메낭리 판 안소세 헤주 메낭시 피든로 낭리 수리 수리아 사치 비담 코펜 닐리툼 알롱 안케 방라펜 람카나 부타글리툼 안소세 베낭람 테칭 키 제탄롱 포낭리 판타 케로피 파펙로니 시닝 바리 테레 낭리 판 안소세 헤주 메낭 파피든로 낭 지후치 푸라람 테켈라 폰시 강 토니글로 카르돔니
0: 저로 파르로 카르돔
2: lam kana jam meglong la pana ponang tum sami bindu tirang pira pen hutbang joni strong parang pong lam kana patak jiu jiput arjuk long tang lo lake akash vani report.